마마마 왔으라니 우이 왔으라니 아야 메사 아자 미나미 어덜로 아야 메사 아자 우이 왔으라니 아니면 메세 우이 왔으라니 제세리 아마프 우이 왔으라니 왔냐 왜냐니 바타테비카 바페리와 후이엔 워보우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 헤 우이 왔으라니

있는 광역 소방관 오미야. 미안이고 기원이랑 폭풍 밖으로 너는 구조 너네는 과추와 맞았어. 我们也就不怕了耶，在我这种快速和慢烟，烟水也得不用费，阿别人我们吃饭，我给你看的是，我多么爱多。

왔으라니 우였으라니. 아야메사하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메사하자 우였으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였으라니. 제세리 아마프 우였으라니. 아니야 왜냐니 바타테비카 바페리와 후이엔 워보우이 누워스 세우니 베리에이 헤 우였으라니.

어출사라 아 어두워라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멋이라 네. 오, 어트. Sing it, sing it, sing it on the way. 어두워라 네. 아마니나 원시라 네네 예 어트 사라